0: 我冇喊啊！
1: 你睇下你啲眼泪，你到底出咗咩事？咁多钱系边度嚟噶？
0: 啊，哎，你唔好问，你睇多宝儿几难啦。
1: 睇宝儿，你到底出咗咩事啊？
0: 我，
1: 你讲啦。
0: 我将宝儿卖咗啦。
1: 啊！你讲咩？
0: 我将大宝卖咗啦。
1: 啊！